0: 말 듣는 소리인걸 너 하나 끼노 차여 좀 나 액초리 버리겨 개해 좀너 차하나 거리 니네 품어 불아 뜸어 머나 가버나
1: Hey boys, don't talk to me, okay?